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언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졸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8%,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0: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1: 21.3126 6719%, 21.3126 6725%.
0: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부를 하라란 애교를 밀라스는 에이차슬류 아치타크민 인 호르왓 바흐 홀우비치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온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있었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0: 돌리고 있습니다. 렐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의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종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흐송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 시.

0: 저 수수께끼 하나 맞춰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운명 공동체, 모임기, 경호 고속철도 등 단어도 수록됐습니다. 동시에 련, 선, 운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언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신화자전 제13판 디지털판도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신화자전 제13판 종이책이 출판됨에 따라 신화자전 앱, 위챗 미니 앱도 동시에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는 신화자전 제12판이 처음으로 디지털판 보조자원을 공식적으로 출시한 이후에 또 한 번 전통적인 종이책과 디지털 기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한 것으로 됩니다. 신화자전은 세종국의 첫 번째 현대 한어 규범 자전이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형 한어 자전입니다. 출판 70여 년 동안 신화자전은 시종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보급과 함께하며 전민족의 문화 소양 향상, 표준어 보급, 한어 규범화 촉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중국혁명의 성지 연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라마 주인공이 영상산업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 방어선이 뚫리면 사법 불공정 현상이 나타나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한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은 열 번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법률을 무시한 범죄가 흐르는 물을 오염시킨다면 법률을 파괴한 불공정한 재판은 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영국 철학가 베이컨의 말을 인용해 사법 불공정의 위해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도리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공정 사법은 인민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고 사회의 공평, 정의와 관계되며 사회의 조화와 국가의 안정과도 관계됩니다. 인민 대중이 사법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사법은 응분의 공신력을 잃게 되고 인민 대중도 사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인민 대중이 매번 신소할 곳이 없는 경우를 겪고 매번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을 겪을 때면 그들의 합법적 권익만이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존엄, 사회의 공평과 정의도 심한 파괴를 당하게 되며 나아가 우리 당이 집권하는 대중적 기반과 제도적 토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공정 사법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 및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리는 공평과 정직에 있다. 우리 당이 인민 대중을 영도하여 경제의 쾌속 성장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면 바로 시종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면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재반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구축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에 알맞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하면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 100년 분투 중대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며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는 등 문제들이 엄중하게 존재하고 사법 부패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법 집행 일꾼과 사법 일꾼이 사리사욕으로 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의 뒷배가 되고 있어 법치의 권위에 심한 손상을 주었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왕은 사법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각종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정법 분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추진하고 집법 및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며 정법 대우에 대한 교육과 정돈을 전개하고 억울하게 처리된 사건, 잘못 처리된 사건들을 법에 의해 바로잡으며 집법과 사법의 공정성, 청렴성, 효과성, 권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광범한 호평과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의 공평과 정의라는 이 법치의 가치 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인민을 위한 사법을 견지하면서 인민 대중의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방면에서 새로 늘어나는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요구, 새로운 기대에 더욱 잘 응답하고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체제의 종합부대 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주력점입니다. 인민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사업의 내적 추구이자 가치 목표입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

0: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면적 의법 지국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 추구를 입법, 집법, 사법, 준법의 전 과정의 각 방면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법 사업에서도 구현되는 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사법 체제의 종합 부대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며 사법 권력의 운영을 규범화하고 사법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며 사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인민 대중의 요구를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사법 능력을 제약하는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대중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이 지도하는 2026 중경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 주간이 현재 중경 영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주간 행사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 명작들을 모아 애니메이션 시장, 야외 상영 등 일련의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며 전민이 참여하는 빛과 그림자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주간은 국제적인 감각과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움 그리고 과학기술 요소를 모두 겸비했습니다. 인기 도시 중 하나인 중경은 짙은 안개 그리고 장강과 가릉강의 휘황한 등불로 5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영화 주간 동안 영화표 한 장으로 한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관광지 할인이나 호텔 할인, 애니메이션 시장, 야외 상영은 이 산성의 열정과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은 또한 영화사랑 카니발 중경역 행사를 기획해 중경이 국제 애니메이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개최를 앞둔 2026년 제2회 향한 공연 예술 박람회 특별 설명회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펼쳐질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에서 엄선한 명품 공연 프로젝트의 공모와 전문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선발된 우수한 작품들은 이

이번 향항 공연 예술 박람회의 공식 홍보 명단에 포함돼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설명회에서 진행된 특별 대화 부분에서는 국내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공연기획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예술 정품의 해외 진출 경로와 탐색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 국가문물국이 주관하는 문물보호는 기층에서 허북행 주제 선전 활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언론 매체는 한구력사풍모구, 황석공업유산지, 형주문물보호중심 등을 직접 방문해 문물보호 성과와 전문 인재 양성 현황을 집중 취재합니다. 한편 허북성 고고연구원과 반룡성, 동록산, 석가하 등 국가 고고 유적 공원을 방문해 고고 성과에 대한 해석과 전시 그리고 대형 유적의 보호, 전승 경로를 주목하는 한편 허북성 흥안 국가 문물 보호 리용 시범구와 무한 혁명 박물관 등 홍색 유적지를 찾아 혁명 문물의 효과적인 보호, 활용 방안과 홍색 교양 전개 상황을 깊이 있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근 길림성 화전시의 황금 박물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시 배치 사업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한 차례의 진귀한 광업 역사 자료들도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됐고 중국 황금 제1광산으로 불리는 금광의 파란만장한 변천사와 불굴의 항쟁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황금 박물관 1기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6,400만 원이고 건축 면적은 9,566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작가 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두천강의 신작 시간의 환심을 사다가 최근 북경에서 신간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활동은 작가 출판사와 북경대학 세계전기연구센터 전학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작가 출판사 총편집 장아려, 인민문학 주필이며 모순문학상 수상자인 서측신, 북경사범대학 문학원 교수이며 로신문학상 수상자인 장리, 북경대학 세계문학연구소 교수이고 주광

미니 소설의 문학적인 장력과 시대적인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작품 시간의 환심을 사다에는 156편의 미니 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핵심 인물인 뉴월과 마삼, 조륙 등이 작품 전반에 일관되어 등장합니다. 보기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인물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의 씁쓸한 경력과 청년 시절의 분투와 탐구, 이국 타향에서의 고독을 써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중년 후의 세상사의 변천과 활달한 유머도 담고 있습니다. 공유회에서 두천강은 이 작품의 핵심은 장단 관계를 최적화해 현재의 단편적인 열독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터놓았습니다. 그는 수정하는 과정에 극복한 세부사항 다듬기 등 세 가지 난제를 중점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중국 혁명의 성지 연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5번째는 중국 혁명의 성지 연안입니다. 연수강에서 기원한 연안 지명은 이어지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황토고원에 위치한 연안은 혁명 역사 문화와 화하 제조 문화, 고대 역사 문화, 황토 풍정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우세를 보유한 중국 혁명의 요람과 성지입니다. 연안은 섬서정 북부 연수강과 남천강이 합류하는 지점, 황하 중류, 황토 고원의 조항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봉황산을 업고 동쪽으로 청량산을 마주하며 북쪽에 보탑산이 솟은 연안은 지세가 험준한 산의 도시입니다. 섬서 북부 고원의 남북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연안은 기원전 200년대에 벌써 험준한 지세로 변경의 안녕을 지키는 군사 요새로 됐고 6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 사이에 외족의 침입을 막고 관중 지역을 지키는 군사의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송나라 정치가 범중엄이 서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연안을 수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와 백성을 동원해 연안성을 증축하고 성벽을 든든하게 했으며 보탑산 요새에서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보탑산의 정상에 세운 동학묘의 뒤에 한때 적성루가 있었는데 이 건물은 범중엄이 적정을 감시하던 곳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연안성은 수차에 걸친 보수를 통해 산발이 둘러서고 두 갈래 강물이 만나며 산세를 따라 강가에 도시가 조성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연안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혁명의 성지인 연안에는 150여 곳의 혁명 사적지와 명인들의 옛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봉황산 사적지와 양가령 사적지, 조원 사적지, 왕가평 사적지, 섬감령 변구 정부 사적지는 중국 중점 문물 보호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봉황산 기슭에 위치한 봉황산 혁명 사적지는 중국 공산당이 2만 5천리 장정을 끝내고 연안에 도착한 후의 첫 사무장소입니다. 1937년 1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과 홍군 참모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연안에서 서북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양가령 혁명사적지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휘하고 세 차례에 걸친 국민당의 침공을 격퇴시켰으며 근거지에 자급자족을 위한 대생산운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양가령 사적지는 중앙강당과 중앙판공청 빌딩 등 건물 그리고 100여 개에 달하는 토굴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72점의 문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서북쪽으로 10km 거리에 위치한 꽃나무가 무성하고 경치가 수려한 조원 혁명사적지는 원래 한 군벌의 정원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의 항일 전쟁을 승리해로 이끌고 대생산 운동을 지휘했으며 중국 공산당 제7차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조원 혁명사적지에 들어서면 벽돌로 외벽을 쌓은 네모난 조항강당이 나타나고 그 곁에는 작전 연구실과 휴게실이 나란히 합니다. 연안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로정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연안 왕가평에 중국에서 최초로 되는 혁명기념관인 연안 혁명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관 중 특수한 위상을 차지하는 연안 혁명기념관은 지도자들이 토굴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침략자를 몰아낸 눈부신 업적을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탑산과 청량산, 봉황산, 만화산은 연안의 4대 명산입니다. 보탑산 정상에 솟은 연안보탑은 1300여 년 전에 당나라 때 축조하고 송나라 때에 개축했으며 명나라 때에 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44m 높이의 8면 9층으로 된 루각 모양의 연안보탑은 수려하게 우뚝 솟아 연안을 지켜봅니다. 탑 내부의 계단으로 탑 정상 등반이 가능하며 탑의 주변에 마의석각과 비석 등 문물이 보존된 연안보탑은 현재 혁명성지 연안의 상징으로 됐습니다. 많은 혁명사적지를 보유한 연안은 또 삼황이라는 고유의 특색도 자랑합니다. 삼황 중 하나는 끝없이 드넓은 황토 고원이고 두 번째는 비조 황제의 무덤이며 세 번째는 웅장한 황하 호구 폭포입니다. 북부 지역에 펼쳐진 황토 고원은 해발 고도가 800m에서 3000m 사이이며 고원에 50m 내지 80m 두께의 황토가 깔려 황토 고원 고유의 광막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높은 곳에서 황토 고원을 바라보면 마치 거대한 황룡이 이 땅에 자리를 잡은 듯 심히 장관입니다. 연안시 황릉현 교산에 위치한 황제릉은 역대 제왕과 명인들이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22년 진령공이 제일 처음으로 황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원전 110년 한무제가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릉에서 제사를 지낸 뒤로 교산은 줄곧 역대 왕조가 국가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황제릉에는 한나라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역대의 여러 가지 문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황제릉 앞에 있는 5천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황제 수직백은 황제가 손수 심은 측백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수령이 가장 긴 측백입니다. 허구 폭포는 세계 최대의 황색 폭포이기도 합니다. 넓은 강바닥을 따라 유유하게 연안의 의천에 이른 황하는 량안에 솟은 바위산으로 인해 갑자기 좁아진 강바닥을 따라 세차게 흐르며 20m 높이의 벼랑을 뛰어내립니다. 넓은 강바닥을 천천히 흐르다가 갑자기 좁아진 골짜기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강물이 마치 주전자 입구에서 쏟아지는 듯 천리 황하물이 주전자에서 흘러나오는 경관을 형성하고 이름도 호구 폭포입니다. 1년 4계절 다양한 경관을 자랑하는 황토 고원과 황제릉, 황하의 제일 폭포인 호구 폭포 등 지역 특색이 다분한 이 삼황은 연안에서 가장 특색 있고 가장 매력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섬서 북부에서는 예로부터 양걸춤이 성행했습니다. 이곳의 양걸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표현 형식은 더욱 다양합니다. 섬서 북부의 양걸춤은 중국 홍군이 연안에 도착해서 섬감령 변구 정부를 설립한 후 끊임없는 개진을 통해 분장과 복식, 노랫말, 동작 등 여러 부분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결혼 신고 6시간 후에 차 사고를 당한 남편을 19년간 지켜온 정홍운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9년 전 하남성 산문협의 정홍운과 초건이 결혼 신고를 마친 지 6시간 만에 남편 초건은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친척들

건강하든 아프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정홍우는 19년을 지켜왔습니다. 석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초근은 전신마비로 말도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2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정홍우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옆에 엎드려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짐작하며 하나의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했습니다. 재활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정홍우는 남편의 곁을 굳게 지키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홍우는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재활훈련을 악착같이 견지했습니다. 집에 전문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재활훈련은 어렵기만 해도 그녀는 남편에게 적합한 재활기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를 돌보는 것 외에도 생계의 무게는 정홍운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유지하고 빚을 갚는 일은 시부모의 농사 수입으로는 턱부족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정홍우는 여러 가지 림시 일을 했고 유치원도 경영했습니다. 남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홍우는 집 근처에서 돈을 벌면서 남편의 생활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홍운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새 집을 지어주었고 이웃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정홍우는 가족을 잘 운영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늘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녀는 하소연이 아닌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2022년부터 정홍운과 초근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팔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재활운동을 통해 초근은 이제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결혼서약을 실천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입니다. 운명의 무상함은 정홍운을 더 굳세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길을 걷다 보면 밝아지고 울다 보면 웃음이 피어난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홍우는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녀 인생의 바탕에 깔린 락관과 강인함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19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 주인공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덕분에 모형문화유산 플러스 영상 콘텐츠라는 창작 모식이 다시금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교격화된 시나리오와 정교한 의상, 분장, 소품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홍보만 받쳐준다면 경극이나 곤극과 같은 전통예술도 얼마든지 대량 생산해 흥행적으로 복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제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보면 주인공의 독보적인 흥행은 결코 산업화된 조립식 라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업계에 통용되던 흥행 공식과 표준화된 창작 론리를 과감히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 작품은 묵직한 창작 실천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적인 가치를 남기는 문예 작품은 결코 규격화된 공업 제품처럼 찍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영상 콘텐츠의 진짜 핵심은 표준화될 수 없는 창작자의 장인정신과 그 내면에 깃든 감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무형문화유산의 영상화 열풍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고요한 토속 문화적 색채를 무기로 다양한 전통 문화들이 영상 제작의 단골 소재로 됐습니다. 그러나 겉만 화려한 열풍 속에서 상당수 작품은 동질화, 피상화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시대극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표면적인 포장재나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주인공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진창의 핵심 매력을 조명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예술인들의 굳은 살 박힌 공력, 예술 초심에 대한 고집, 그리고 시대와 삶에 뿌리내린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진창의 취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대역 배우 없이 주연 배우가 8개월간 다듬어낸 실제 촬영의 결과물입니다. 경극계의 가장 사실적인 생태를 복원하고 극적인 흐름에 딱 맞는 빛과 그림자를 포착하기 위해 제작진은 속전속결식의 상업적인 촬영 리듬을 버렸습니다. 디테일을 다듬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수개월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공의 대성공 이후 업계는 노도나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형유산 콘텐츠의 대박 비밀번호는 무엇이며 제2의 주인공을 복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명작은 대량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탄탄한 원작 문학의 뿌리를 두고 시대적인 깊이를 파고들며 인문학적인 핵심을 지켜낸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자, 진원의 원작에는 반세기에 걸친 시대적 변천의 묵직한 무게감과 평생 무대가 곧 하늘이라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광대들의 정신적인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는 이 집착과 순수함은 그 어떤 조립식 창작이나 데이터 기반의 계산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영상화 창작이 지닌 본질을 관통합니다. 영상화 작업은 결국 기획된 인쇄물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필사본을 만들어가듯 장인정신으로 깊게 갈아엎는 문예 창작의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고장 귀주 준이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단오를 즐기면서 전통 문화를 맛보고 가족과 나라 사랑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가 가동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주황기상대가 계속해 폭우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중의 준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생사가 걸린 전환점으로서 확고한 신념, 진리, 견지, 독립, 자주, 단결, 통일을

기본 내용으로 가는 준위 회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장정 정신과 준위 회의 정신을 발행하고 앙양된 토지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준위 회의 정신은 귀주 대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해 장대간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열 보도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노정을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위대한 전환의 고장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다를 보내드립니다. 당시 홍군 총사령부가 이곳에 주둔했고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회의장 2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여름 녹음이 우거진 준위 옛성 자윤로 96번지에 위치한 준위회의 개최주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91년 전 중국혁명을 위기에서 안정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선택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중의 준위회를 열고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과 홍군을 구하고 중국혁명을 구했습니다. 강력한 지도 핵심과 올바른 노선의 인솔하에 홍군은 적수화를 네 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화를 강행 도화하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국민당 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5년 5월 29일 22명의 용사가 공중에 매달린 쇠사슬을 타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준위회의 전시관에서 꼬마 홍색 선전 강연자 리진천은 앳된 목소리로 관람객들에게 홍군이 노정교를 탈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청소년 선전 강연팀은 2,000명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계승했기에 홍색 씨앗은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 싹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관람객 오금겸은 홍군의 험난한 여정과 그 당시의 어려움을 실감한다면서 이처럼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혁명 선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귀주성을 세 차례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매번 준위회의 정신을 고양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준위회의의 역사적 경험을 잘 활용해 준위회의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붉은색은 이미 준위의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환의 도시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대형 실경 몰입형 공연 위대한 전환이 봉황산 기술계 극장에서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첫 공연 이후 위대한 전환은 현재까지 2000회 이상 공연됐고 누적 관객 수는 7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배우 성빈은 공연이 막을 내릴 때마다 많은 관객들이 몰래 눈물을 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강 전역의 공연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시절의 역사를 흡사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꼈다고 평했습니다. 준위시의 2025년 연간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억 4,600만 명에 달하고 총 관광소득은 1,652억 원을 넘었습니다. 준위시 문화관광발전센터 진채주임은 가관에서 가감으로 변한 홍색문화관광은 당면 준위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채주임은 지난해 관광객은 2천여만 명에 달했고 18세부터 45세의 비중이 약 76.6%에 달했다면서 관광객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진채주임은 젊은 관광객들은 참관을 통해 홍군이 행군 과정에서 보여준 위대한 인격적인 힘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정길의 초연에서 새 노정의 분투의 나팔 소리에 이르기까지 준위의 드넓은 대지는

보험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찻잎도 지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조니시 무천 게르종 묘족 자치현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클라우드 판매를 통해 싱싱한 특색 농산품을 산 밖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면 무천현은 20개 고정장터, 55개 이동식 생방송 장소, 35개 특색 생방송실을 구축하고 누계로 3,700회 이상의 농업지원 생방송을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농특산품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표했습니다. 무천 자치현 당위원회 선전부 전소룡 부부장은 과거 노점을 지키며 이웃에게 판매하던 데로부터 현재 온라인에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외지 친구들도 심산 속에 맛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상방에 모두 리롭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을 굳히고 진리를 견지하며 독립자주적으로 단결 통일해야 합니다. 준의 회의에서 다진 정신의 불씨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면서 신시대 장정길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28년의 피어린 항쟁을 거쳐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새 중국이 탄생했으며 중화민족은 이때로부터 새로운 기원을 내렸습니다. 계열포도, 위대한 노정, 오늘 시간에는 중화민족이 일도선 구에 사회주의 혁명과 려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북성 평산현 서백파 기념관 앞에는 세종국은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몇 글자가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의 홍색 기억이 깃든 혁명 문물은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발자취를 찾도록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70여 년 전 당주황은 중국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인 서백파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해 료심, 회해, 평진 3대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혁명이 전국 승리를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9년 3월 모택동은 중공중앙기관을 이끌고 서백파를 떠나 북경으로 향한 과행길에 오르면서 세종국 구축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원회의에서 세종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북평을 수도로 하고 북경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연맹을 토대로 여러 민주계급과 국내 여러 민족을 단결하는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수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30만 군민이 개국대전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주석 모택동이 세종국의 탄생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웅장하고 격앙된 국가가 울려 퍼지고 오성 붉은기가 바람을 따라 휘날렸으며 사람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세종국의 탄생을 위해 환호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맞이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 황폐하고 배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농업 생산을 회복하면서 세종국 건설의 위대한 여정을 신속히 시작했습니다. 국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호전되고 있을 때 강을 사이둔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내전을 간섭하면서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무력으로 38선을 넘어 중조 국경지대까지 전화를 확대함으로써 갓 탄생한 공화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보가위국과 평화수호가 급선무로 나섰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전투를 벌였고 2년 9개월의 피어린 전투 끝에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세종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세종국의 대국적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튼튼히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1953년부터 우리나라 첫 5개 년 계획의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7년까지 제1차 5개 년 계획이 전면적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중 공업

총 생산액은 1952년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한때 못과 성냥마저 수입해야 했던 중국은 자체의 항공,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공업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비교적 완전한 공업과 국민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세종국 창건부터 개혁개방 직전까지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변혁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해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용주 경기, 향랑 달기, 창포 걸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근성 련강현 소장진 정해촌의 촌민들은 해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빨강, 노랑, 흰색, 청색의 용주 네 척을 경기 시작점까지 저어갔습니다. 호령이 울리자 네 척의 용주 대원들은 진과 북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 800m 떨어진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중들이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장면이 아주 열렬했습니다. 련강현의 해상 용주 경기는 복근성 제6차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매년 단오 전날이면 연해 지역 마을 주민들은 각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경기에 참여합니다. 용주대원 진조평은 경기를 통해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분투가는 우리 해변 사나이들의 용기와 패기를 보여주고 또 더욱 활기찬 분투 정신으로 고향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시 민행구의 한 상권에서는 고풍적인 자마랑 퍼레이드로 단오 연휴의 유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 뜰에서 설창, 고개, 호어 공연이 번갈아 열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상해 시민 성수방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무구사 박물관에서는 군웅의 춤으로 단오절 계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은 차례로 등장해 목란탕, 기안첩쓰기, 두백초 등 단오의 전통 민속 장면을 재현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삼국 전시관 광장에는 고법 향랑, 오색비단, 창포다발, 기안첩 등 4개의 수작업 노점마패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단오절 전통민속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 성부중학교 부속소학교 호신신 학생은 단오를 대표하는 선물이 있고 무구사의 공연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황회의 주산지에 위치한 하북성 형태시는 여러 대형 식량 가공기업의 주요 식량 비축기지입니다. 밀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를 운영하는 형태시 룡여현의 가정농장 경영자 왕점강은 쉴 새 없이 담망합니다. 밀밭에서 식량 저장 창고까지 양곡이 쌓이면서 반년 넘는 수고가 조금씩 마음속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 5시 하북성 형태 룡여현 대장 가장향 왕웅장촌의 식량 저장 창고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식량 운반 차량에는 갓 수확한 밀이 가득 실려 순서대로 계량 검사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은 어젯밤에 자기 밭에서 수확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오늘 아침 5시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점강은 이 창고 지점의 책임자입니다. 식량 저장 창고 한쪽 검사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두 교대로 돌아가며 매 차량의 밀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점강은 식량 운반 차량에 올라 한 움큼의 밀을 집어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질이 다른 밀은 등급별로 복원하고 가격을 정밀하게 책정해야 팔 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점강은 검사 장비 사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로따로 보관해서 1등급은 1등급 가격, 2등급은 2등급 가격으로 등급별로 책정되기에 좋은 곡물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왕점강은 19세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년 넘게 애써온 그는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왕점강은 미리 밀 샘플을 여러 식량 가공 기업에 동시에 택배로 보내 견적 가격을 비교한 뒤 그해 곡물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이 수자들은 그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이 운영하는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는 총 저장량이 5,000톤에 달하며 린근 6개 혹은 7개 마을과 15,000여 경작지에서 곡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과 파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확기, 식량 운송차, 파종기는 물론 농가 식량 기업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속에서 왕점강은 다망한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속에서 금빛 밀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밭을 떠나 식량 저장 창고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수매 저장, 가격 협상을 통한 외부 판매, 다음 계절 작물 계획 등 새로운 업무들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를 가동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에 2만 22편까지 늘어 10년간 10.8배 늘어났고 운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20일 아침 6시 계속해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20일 8시부터 21일 8시까지 광서 북부와 귀주 동남부, 호남 서남부 등지의 부분적 지역에서 대폭우가 있고 국지적인 특대폭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 수리부와 중국기상국은 19일 오후 6시 홍색 산사태 재해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일 저녁 8시까지 광서 북부에 국지적으로 산사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전황보고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격과 6차례 집단 공격을 실시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약 4,00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19일에 발표한 통보에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 공장의 여러 시설이 공격을 받아 현재 석유 가공과 생산은 전면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20일 새벽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커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 팀이 오스트레일리아 팀을 2-0으로 이기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한 라운드 앞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끝난 금리결정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네 번째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신호가 외부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통화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케빈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원들이 2026년 연방기금금리를 예측한 중간 가격이 3월에 3.4%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계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에 따르면 올해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인원은 3월에 0명에서 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원은 3월에 12명에서 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경리인 프리야 미스라는 시장은 리사회 전체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면서 자신은 리사회의 9명 위원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상승이 주로 미국의 높은 통화 팽창 현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팽창은 4년 전 최고점에서 하락한 후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목표 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의 통화 팽창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여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예측치를 3월에 2.7%에서 3.6%로 크게 높였고 올해 핵심 통화 팽창 예측 중간 가격은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듀크 대학 경제학과가 최근 34명의 연방준비제도리사회 전 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단기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높은 통화팽창이고 다른 한쪽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방출하려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어떻게 통화정책을 수립할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17일 처음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의 통화팽창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당일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5개의 독립적인 작업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화팽창 프레임워크 작업그룹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팽창의 주도 요인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그로 인해 얻은 신뢰가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높은 통화 팽창 배경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무엇 때문에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관인 가선그룹의 글로벌 연구팀 책임자인 매트 웰러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워시 의장이 현재의 통화 팽창 충격을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추세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웰링턴 관리회사의 투자 경리인 브리저 쿨라나는 워시는 모든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시장이 통화 팽창 위협에 직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라나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션파크 자산관리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0: 생오반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보장하는 것으로 애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생오반은 워시 의장은 지금 두 주인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견지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는 원칙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못박이 정신으로 기풍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패와 부정기풍을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건적 소수를 틀어주고 고위급 간부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이며 항구한 감독의 함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보다 확고하게 자각적으로 조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당사 학습과 교양,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당원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조심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명기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기여하고 새로운 과행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 이념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당원과 간부들이 진정 당 중앙의 기본 방침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며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하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착실하게 관찰하고 자유주의와 본위주의, 보호주의를 시정하며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리익을 위해 얄팍한 리해 타산을 하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이념이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적 정력을 유지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끊임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부패와 부패 척결의 대결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형형색색의 리익 집단들이 당원 간부들을 포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새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와 날로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패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부패를 정비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은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6월 15일 오스트랄리아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이하 연령층의 1년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리아의 경험이 영국에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실행 방식, 플랫폼 설계 및 금지령 외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스트랄리아가 16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입법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1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6세 이하 연령층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외에도 영국 정부는 게임이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16세 연령대에 보호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18세 이하 사용자의 야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통행금지 등 조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르면 2027년 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 금지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 관리 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대변인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를 벗어나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콘텐츠 선별 및 규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포기하고 익명성이 더 강하고 안전 위험이 더 높은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카디브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매튜 윌리엄스는 기자에게 일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괴롭힘, 또래 비교, 낯선 사람과의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 접촉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더 은밀하고 규제가 약한 사이버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공중보건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지 윈스톤은 금지령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등장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알고리즘 추천 정보 흐름, 개인 메시지, 이미지 전파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 플랫폼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위험도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동등하게 해롭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디자인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스트랄리아의 금지령 시행 초기 상황이 플랫폼이 많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회와 플랫폼 실행 불일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톤은 오스트랄리아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정책이 불공정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대체 선택이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적고 심사가 약하거나 더 익명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부모, 학교, 플랫폼 및 규제기관이 관련 피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연령 검증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증명서 검증, 얼굴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증명서, 모바일 네트워크 인증 및 앱 스토어 차원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만능이 아니기에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스타머는 6월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기술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언 스콧 교수는 기자에게 대중의 우려와 청소년 사이버 피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에 직면하여 영국 정부는 분명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교수는 이 금지령의 효과가 1년 내지 2년 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영국 정부도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5: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4: 분석과 설명.
3: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깊이 조정되는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적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들은 잇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석유가스 자원의 현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은 석유가스 자원 채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대규모로 석유가스 정제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승격을 완비하여 석유가스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3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 15위에 속합니다. 2025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부터 2040년 정유산업 발전 계획을 공식 승인하여 정제 깊이를 94%로 높이고 올해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의 기술 생산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전국 정유 능력은 연간 약 1840만 톤에서 4천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블로다르 정유소, 아트라우 정유소 및 심켄트 정유소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2030년까지 디젤 공급 부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19.5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고 매장량은 세계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부흥 가스전은 세계 최대의 단일 육상 가스전 중 하나로 상업 매장량이 2조 8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 산업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국가 콘체르는 천연가스 휘발유 가공 공장의 설계 및 턴킨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공사는 연간 처리 능력이 100억 입방미터인 상업용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고수율 생산 우물의 시추 및 완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석유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 천연가스 석유 공장 중 하나입니다. 이 공장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을 이윤히 4-5배 높은 정제유로 전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합성 디젤유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고 항공공유를 완전 수입해서 자급자족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새로운 위성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나프타를 이용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를 생산함으로써 석유 제품의 수입 지출을 줄이며 에너지 다각화 전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화라즈모주에 총 투자액 약 100억 달러의 메탄몰 기반 올레핀 가스화학복합체를 건설할 계획이고 화학기술 단지도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모니터링 분석 연구센터의 알리베크 타즈바예브 소장은 석유가스 산업 가공 체인의 완비와 발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더욱 충분히 개발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화학 산업, 기계 제조, 물류 운송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에너지 매장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도 매우 풍부합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지역은 양호한 태양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와 가스피해 연안은 풍력 자원이 두드러지고 기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충분한 수력 발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내놓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초기의 석유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점차 석유가스 정제, 전력, 송변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체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손잡고 친환경 비단의 길과 중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 전략의 심층 접목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고표준 민생 혜택, 지속 가능한 모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발전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 산업체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부흥 가스전 4단계 상업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매년 100억 입방미터의 상업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흥 가스전이 전체 계획의 7단계 개발 단계를 완료한 후 년간 총 생산량이 약 2천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북하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우즈베키스탄 북하 263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상업 운영 단계에 진입했고 매년 약 3억 4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에서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중대 정유 공장은 이제 대규모 정유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년간 원유 80만 톤, 중유 20만 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유 생산량을 전통 정유 공장보다 약 30% 증가시켰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와 전력 수요의 급속한 증가, 발전 및 전력망 장비의 노후화, 단일 에너지 구조의 의존, 높은 전력 손실 및 지역 통합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확장은 부대 물류 체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관망, 보로, 철도 등 인프라 및 물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APC선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서부의 가스 동부로 수송 2선, 3선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었습니다. D선 건설이 가속화되어 연선 국가 인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 관련 국가의 인프라 성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타즈바 예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이 되고 호혜 상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석유가스 개발 및 가공,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산업에서 기술, 관리, 생산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 전환과 성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석유 국제관, 중국 카자흐스탄 천연가스관 합작회사의 카이포프 총경리는 중국 카자흐스탄 천연가스관 프로젝트가 지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협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되고 있고 신품질 생산력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에너지부의 이스마노프 차관은 기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살이 버거워도 깊고 깊은 어둠이 걷히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빛나고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둡고 긴 터널을 한 줄기 빛을 따라 묵묵히 가다 보면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가진 게 많고 적음은 편함과 불편함이 있을 뿐 행복은 마음가짐인데요. 마음을 비우고 채우며 내 것이 아닌 것이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살다 보면 평온이 깃드는 날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살다 보니 짧은 글이지만 여기까지 읽으니 갑자기 행복이 가슴에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웅 가수의 그 바닷가,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오문은 한 곳에서, 현장 오문은 한 분만으로라는 종무 서비스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서비스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종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무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종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종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려면 종무 서비스 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목록 심사 제도와 동적 관리 기제를 구축하며 종무 서비스 기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종무 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심사 비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종무 서비스 장소의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종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규범화하고 종무 서비스 평가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종무 서비스 원활화를 촉진하려면 종무 서비스 사항의 통합적인 처리를 추진해야 하며 실물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 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더욱 많은 종무 서비스 사항의 단거리 처리, 온라인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라는 일체화된 온라인 종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중점상 목록 관리 기제와 상시화 추진 기제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고 규범화된 집법을 촉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은 정부가 법률 법규를 실시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와 사회 사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정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 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의 원칙적인 규정

관리 실제와 결과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의 원칙적인 교정이나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교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집권의 종류 및 행정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재량권의 라명을 피면하고 집법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주체와 인민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 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 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에 이양하도록 하며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 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0: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구련호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든 여름철이 되면 각종 신선한 과일, 청량한 음식들이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이외에도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기후는 세균,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기생충들에게 훌륭한 번식 환경을 제공해주기에 여름철은 1년 종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발기이기도 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함으로써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에 걸리는데 특히 여름철 발생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의 유발 요인을 알고 과학적인 예방법을 알아야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여름철 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률이 높을까요? 살모, 넬라균, 황색 포도상교균, 장염 비브리 오균 등과 같은 흔한 식중독 유발균은 주변 온도가 30에서 37 섭씨도에 이르면 놀라운 속도로 증식합니다. 예를 들어 37 섭씨도 환경에서 대장균은 20분마다 한 세대씩 번식할 수 있어 초기의 소량 세균도 단 몇 시간 만에 질병을 유발하는 수량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밥, 익힌 고기 등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유해균이 유해 수순으로 증식할 위험이 큽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로 인해 과일, 야채, 표면에 수분이 쉽게 응결되며 곰팡이의 생장에 리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고습도 조건에서는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 마치 에너지 원천을 공급받은 듯 급속도로 번식함으로써 음식물의 변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생선류와 같은 음식들은 고온 환경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지방의 산화 반응이 가속되고 단백질 분해가 촉진돼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특유의 부패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밀폐 포장된 식품이라 할지라도 고온 환경에서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식생활 습관 변화도 식중독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회, 무침,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날것과 찬 음식을 즐겨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조리 과정의 위생관리가 소홀하거나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생충, 세균 등 미생물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야시장의 불고기 난전이나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음식 재료,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조리 환경이 열악하여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의 류형은 다양하고 모두 독특한 특징과 위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식중독 가운데서 세균성 식중독은 여름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중독 류형입니다. 병원균으로는 주로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가 감염되면 음식 섭취 후 몇 시간 안에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고열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할 경우에는 심지어 생명 위험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비루스성 식중독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며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사람 간 접촉은 물론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환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발병 위험이 높고 증상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A형 간염을 유발합니다. 황달, 무기력감, 식욕 부진, 구역질,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나고 간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은 민물 어류, 새우, 소라류 등을 즐겨 먹는데 이런 음식 재료를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비대흡충 등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과 그 알이 인체 내에서 기생하며 번식할 경우에 인체 내부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데 이런 환경은 진균의 번식과 독소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제때 냉장 보관하지 않거나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진균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핀 땅콩, 옥수수, 견과류 혹은 썩은 과일을 먹으면 간 손상은 물론 신경계 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자연계 일부 동식물은 그 자체에 독소가 있어 음식을 잘못 먹거나 식용 방법이 부당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한 사람은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곤란, 혼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식품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택하고 철저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구매 시 정규적인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을 선택하며 길거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의 제조시간, 유통기한, 저장 조건 등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포장이 찢어졌거나 팽창되었거나 냄새가 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나 해산물을 구입할 때는 변질된 음식 재료를 구입하지 않도록 색깔과 질감을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가능한 한 제철의 현지 생산품을 선택하여 운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날 것과 익은 음식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피해야 합니다. 생선 고기, 생선 등은 냉장고 아래쪽에, 인스턴트 식품은 우쪽에 둡니다. 냉장고 냉장실의 온도는 4섭씨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냉동실의 온도를 영하 18섭씨도 이하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해서 묵은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을 보류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음식이나 음식은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은 후 24시간 내에 먹어야 하며 다시 먹기 전에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식품을 가공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하고 주방 도구와 조리대 표면을 청결해야 합니다. 날 음식과 익은 음식은 반드시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생고기의 세균이 다른 음식 재료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익혀야 하며 용료, 해산물 등 음식물의 내부 온도는 반드시 70섭씨도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달걀과 같은 알류는 잘 삶아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에 집에서 나물 무침을 만들 때는 손과 쉽게 청결해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냄새를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치고 해산물이나 용류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조미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변질된 소스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소스는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굴소스, 샐러드 소스, 고추장과 땅콩 소스 등은 개봉 후 공기와 접촉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량완 음식 위생 습관을 양성하고 날것이나 찬 음식을 될수록 적게 먹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먹을 때는 식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먹어야 할 경우에는 위생 상태가 검증된 음식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음식점의 환경위생과 식기 소독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될수록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전과 용변 후에는 손을 씻고 공공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며 교차 감염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식기 청결 역시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식기에는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있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에 사용할 때 음식을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또 불결한 행주나 식기 행주로 닦으면 행주에 서식하는 세균이 식기로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체육 단련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식온성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김수리 가수의 아리랑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응철 씨의 나의 단발머리 처녀 선생님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가슴에 봄을 담고 시를 쓴다. 시인들의 북끝에선 봄아씨, 봄아가씨 등 단어들이 봄바람을 타고 춤을 춘다. 하지만 나는 봄아씨, 봄아가씨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찡해나면서 경외심을 느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단어들과 관련된 인생 료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 소학교 2학년 때일이다. 그때 우리 학급 담임 선생님은 20세 꽃나이에 보통 귀에 새하얀 피부, 단발머리에 이쁘장하고 얌전한 민형의 처녀 선생님이었다. 평소 상냥하게 미소 짓지만 일단 수업 시간만 되면 오만 선생님으로 돌변하여 우리는 꼼짝달싹 못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선어문을 가르쳤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 중에 나풀나풀이란 의태어 단어로 단문을 지어오라는 것도 있었다. 이튿날 상학시간 선생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4명 학생을 지명하여 흙판에 나풀나풀 의태어로 지어온 단문을 쓰라 하셨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정성 다해 지어온 단문을 흙판에 쓰기 시작했다. 내가 한창 신이 나서 봄이 오니 아지랑이 나풀나풀 춤을 추고 아가씨들은 라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단문을 재쓰기도 전에 그렇게도 이쁘고 손하게만 보이던 선생님께서 삽시 돌변하여 매섭게 나를 쏘아보시며 다가와 내 손의 숙제책을 확 잡아채서는 책으로 나의 머리를 한매 내리치셨다. 나는 난생 처음 선생님의 매를 맞아보았다. 선생님의 매, 처녀 선생님의 매, 아프면 얼마나 아팠으련만 난 아프기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머금고 울먹거렸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한 억울한 심정, 불복의 마음일면서 나는 선생님께 대들고도 싶었다.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 겨우 참고 씩씩거리는데 선생님은 성차지 않았는지 또 나대로 그 담문을 읽으라고 불같이 호통치신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숨 죽여가며 시키는 대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가씨들은 머리카락 나풀거리며 아장아장 지평선 아지랑이 찾아갑니다 라고 떠듬떠듬 읽어 내려갔다. 선생님께서는 다짜고짜로 됐다, 그만 읽어라 라고는 맵잔 소리로 내 말을 가로챘다. 이 단문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지은 거냐,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것이냐.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1: 가사집이란 책에서 보고 조금 거쳐서 쏜 것입니다.
0: 그 책은 어디서?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1: 아버지 곳입니다
0: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 곳을 내가 훔쳐 뺏겨?
1: 조그만 게 무슨 아가씨냐. 벌써부터
0: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씨란 여자란 것만 오순불해하는 정도인 나로서는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화내시는지 그 깊이를 알리마무했다. 선생님께서는 노하셔서 나를 준절히 꾸짖고 학생들은 아래서 깨고소하게 그 광경을 구경했다. 순간 나는 선생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고 친구들이 너무 미워졌다. 담문 하나로 영문도 모르고 봉변 당하고 하니 너무 억울했지만 집에 와서 말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도 봉변 당할까 무서워서 나는 봉변당한 그 후로부터 다문을 지을 때마다 단어 사용에 각별히 조심했다. 혹시 또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게 될까봐.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만의 비밀이었지만 어느 한번 나는 선생님 교탁 앞에 놓인 책상 서랍에서 조그만 연필 깎는 손칼이 욕심나서 훔쳤었다. 어떻게 아셨는지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나를 교무실로 불러놓고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습관되면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으로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 어릴 때 나쁜 습관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아이 때 버릇은 80가지 간다 라고 하시면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셨다. 거기에 응철 학생은 반장이고 또 공부도 얼마나 잘해요. 고소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러자면 이런 버릇은 꼭 고쳐야 돼 하면서 조곤조곤 타일렀다. 천만 뜻밖이었다. 크게 대녹목을 각오를 하고 마음을 졸이며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나를 도닥이다니.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불복의 눈물이 아닌 깨끗한 심령의 눈물을 오래도록. 그때 하시던 선생님의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은 글외우듯 쉽게 말하지만 나는 아마 내가 그 함의를 제일 뾰족하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 그때로부터 나는 어린 나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일은 내 생애에서 곤실한 성장점으로 되어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했다. 고에다도 선생님처럼 장장 37년 세월을 교육자 인생을 살아왔다.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 나의 처녀 선생님께서 나에게 했듯이 애우린 학생들의 심령 속에 미래 시작점의 불꽃을 피워주려고 했었다. 또 매번 그럴 때마다 교육사업이란 그 얼마나 신성하고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새삼스레 느끼곤 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단발머리 선생님의 그 오만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맹아 상태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 바늘 도적 나쁜 버릇 가지고 오면서 소 도적이 되었을지도 사회에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단발머리 처녀 선생님의 교육이 그의 사도 정신이 그의 형상이 내 인생을 이끌고 변책해왔고 또 선생님의 사업을 이어 선생님의 교육 예술을 본받아 나도 학생들을 부축하고 이끄는 일에 한생을 바쳤으니 아마 선생님께서도 아시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 세월이 흘러흘러 온갖 한갑자가 지났으니 선생님 춘추도 인젠 80고령이 되겠지. 지금은 어느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지평선 나지막한 온도 아래 아담한 목조 건물에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 반도원 어디에서 계속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나도 70 성상에 오르게 되니 선생님이 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나고 찾아뵙고 싶어만 진다. 아,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 자애로운 나의 단발머리 선생님. 선생님 가르침 받던 그 소학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리워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변 만화입니다. 일천의 천, 변할변, 일만, 만, 들화로 풀이되는 천변 만화는 변화무쌍하다, 변덕스럽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조모왕은 유난히 세상 구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말 8필이 함께 끄는 마차에 앉아 관광을 다녔는데 그 마차는 하루에 8,000리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로는 서왕모의 초청을 받고 요지 성류에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곤륜산에서 약산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주몽왕은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부근에 온사라고 하는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만든 동물들은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주몽왕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몽왕은 온사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솜씨가 남달라 여러 가지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 줄 안다고 들었다. 나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온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소인은 남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사옵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나이다. 조몽왕이 대품역까지 물건들을 만들어 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온사는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인형들을 들고 주몽왕을 찾아왔습니다. 온사가 만든 나무 인형들은 오관이 단정하고 눈썹까지 진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솜씨에 놀란 주몽왕은 온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솜씨에 놀란 주몽왕은 온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나무 인형들은 움직일 수 있느냐? 온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이 나무 인형들은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낀 주몽왕은 빨리 보여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온사는 북소리로 나무 인형의 동작을 지휘하겠다고 말하며 북을 꺼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자 나무 인형들은 리듬에 맞춰 대열을 짓더니 질서 있게 공격, 방어, 후퇴, 심지어 매복 동작까지 취했습니다. 주몽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주몽왕은 후궁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온사는 주몽왕이 후궁들까지 불러놓고 구경하려 하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동작은 마마님들이 구경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 이번에는 춤사위로 바꿀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생왕과 퉁소를 불자 주몽왕과 후궁들은 구성진 퉁소 소리에 흠뻑 도취되었습니다. 여온사의 리듬에 따라 나무 인형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그 중에 한 나무 인형이 여러 번 후궁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 주몽왕의 눈에 띄자 화가 난 주몽왕은 그 나무 인형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온사는 다급히 주몽왕의 부하를 말리며 손으로 나무 인형을 뜯어냈습니다. 나무 인형은 가죽과 나무 등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몽왕은 정말 천변 만화로구나 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천변 만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변화무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고장 귀주 준이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단오를 즐기면서 전통 문화를 맛보고 가족과 나라 사랑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가 가동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주황기상대가 계속해 폭우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조항정치국은 장정도중 내 준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생사가 걸린 전환점으로서 확고한 신념, 진리, 견지, 독립, 자주, 단결, 통일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준의회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장정정신과 준의회의 정신을 발행하고 앙양된 토지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준의회의 정신은 귀주대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해 장대간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열 보도,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노정을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위대한 전환의 고장,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화를 강행도화하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국민당 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5년 5월 29일 22명의 용사가 공중에 매달린 쇠사슬을 타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준의회의 전시관에서 꼬마 홍색 선전 강연자 리진천은 앳된 목소리로 관람객들에게 홍군이 노종교를 탈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청소년 선전 강연팀은 2,000명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계승했기에 홍색 씨앗은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 싹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관람객 오금겸은 홍군의 험난한 여정과 그 당시의 어려움을 실감한다면서 이처럼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혁명선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귀주성을 세 차례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매번 준의회의 정신을

대리는 공연이 막을 내릴 때마다 많은 관객들이 몰래 눈물을 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강 저녁의 공연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시절의 역사를 흡사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꼈다고 평했습니다. 주니시의 2025년 연간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억

차 음료 공급망 센터를 전력으로 구축해 전통 차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다그치며 산업 발전의 새 경주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모 차 기업 직원 류호는 그년 내 기업의 경영 중심은 시장에 따라 부단히 조정돼 차 맛의 그레트프 맥주, 탕후루맛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찻잎도 지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조니시 무천 게르종 묘족 자치현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클라우드 판매를 통해 싱싱한 특색 농산품을 산 밖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면 무천현은 20개 고정장터, 55개 이동식 생방송 장소, 35개 특색 생방송실을 구축하고 누계로 3,700회 이상의 농업지원 생방송을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농특산품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

세종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세종국이 탄생했으며 중화민족은 이때로부터 새로운 기원을 내렸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노정, 오늘 시간에는 중화민족이 일터선구의 사회주의 혁명과 려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북성 평산현 서백파 기념관 앞에는 세종국은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몇 글자가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 홍색 기억이 깃든 혁명 문물은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발자취를 찾도록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중국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인 서백파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해 료심, 회해, 평진 3대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혁명이 전국 승리를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9년 3월 모태동은 중공주왕 기관을 이끌고 서백파를 떠나 북경으로 향한 과행길에 오르면서 세종국 구축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원회의에서 세종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북평을 수도로 하고 북경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연맹을 토대로 여러 민주계급과 국내 여러 민족을 단결하는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한다고 명확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수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30만 군민이 개국대전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주석 모태동이 세종국의 탄생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웅장하고 격앙된 국가가 울려 퍼지고 오성 붉은기가 바람을 따라 휘날렸으며 사람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세종국의 탄생을 위해 환호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맞이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 황폐하고 배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농업 생산을 회복하면서 세종국 건설의 위대한 여정을 신속히 시작했습니다. 국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호전되고 있을 때 강을 사이둔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내전을 간섭하면서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무력으로 38선을 넘어 중조 국경지대까지 전하를 확대함으로써 갓 탄생한 공화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보가위국과 평화수호가 급선무로 나섰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전투를 벌였고 2년 9개월의 피어린 전투 끝에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세종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세종국의 대국적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튼튼히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1953년부터 우리나라 첫 5개 년 계획의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7년까지 제1차 5개 년 계획이 전면적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중 공업 총생산액은 1952년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한때 못과 성냥마저 수입해야 했던 중국은 자체의 항공,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공업을 보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변혁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해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용주 경기, 향랑 달기, 창포 걸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근성 련강현 소장진 정해촌의 촌민들은 해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빨강, 노랑, 흰색, 청색의 용주 내척을 경기 시작점까지 저어갔습니다. 호령이 울리자 내척의 용주 대원들은 진과 북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 800m 떨어진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중들이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장면이 아주 열렬했습니다. 련강현의 해상 용주 경기는 복근성 제6차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매년 단오 전날이면 연해 지역 마을 주민들은 각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경기에 참여합니다. 용주 대원 진조평은 경기를 통해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분투하는 우리 해변 사나이들의 용기와 패기를 보여주고 또 더욱 활기찬 분투 정신으로 고향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시 민행구의 한 상권에서는 고풍적인 자마랑 퍼레이드로 단오 연휴의 유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뜰에서 설창, 고개, 호어 공연이 번갈아 열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상해 시민 성수방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무구사 박물관에서는 구둥리 춤으로 단오절 계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은 차례로 등장해 목란탕, 기안첩쓰기, 두백초 등 단오의 전통 민속 장면을 재현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삼국 전시관 광장에는 고법 향랑, 오색 비단, 창포 다발, 기안첩 등 4개의 수작업 노점 앞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들이

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황회계 주산지에 위치한 하북성 형태시는 여러 대형 식량 가공 기업의 주요 식량 비축 기지입니다. 밀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를 운영하는 형태시 룡역현의 가정 농장 경영자 왕점강은 쉴 새 없이 담아갑니다. 밀밭에서 식량 저장 창고까지 양곡이 쌓이면서 반년 넘는 수고가 조금씩 마음속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 5시 하북성 형태 룡여현 대장 가장향 왕웅장촌의 식량 저장 창고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식량 운반 차량에는 갓 수확한 밀이 가득 실려 순서대로 계량 검사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은 어젯밤에 자기 밭에서 수확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오늘 아침 5시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점강은 이 창고 지점의 책임자입니다. 식량 저장 창고 한쪽 검사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두 교대로 돌아가며 매 차량의 밀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점강은 식량 운반 차량에 올라 한 움큼의 밀을 집어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질이 다른 밀은 등급별로 복원하고 가격을 정밀하게 책정해야 팔 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점강은 검사 장비 사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로따로 복원해서 1등급은 1등급 가격, 2등급은 2등급 가격으로 등급별로 책정되기에 좋은 곡물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왕점강은 19세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년 넘게 애써온 그는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왕점강은 미리 밀 샘플을 여러 식량 가공 기업에 동시에 택배로 보내 견적 가격을 비교한 뒤 그해 곡물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이 수자들은 그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이 운영하는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는 총 저장량이 5,000톤에 달하며 린근 6개 혹은 7개 마을과 15,000여 경작지에서 곡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과 파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확기, 식량 운송차, 파종기는 물론 농가 식량 기업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속에서 왕점강은 다망한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속에서 금빛 밀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밭을 떠나 식량 저장 창고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소매 저장, 가격 협상을 통한 외부 판매, 다음 계절 작물 계획 등 새로운 업무들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를 가동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에 2,022편까지 늘어 10년간 10.8배 늘어났고 운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20일 아침 6시 계속해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20일 8시부터 21일 8시까지 광서 북부와 귀주 동남부, 호남 서남부 등지의 부분적 지역에서 대폭우가 있고 국지적인 특대폭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 수리부와 중국기상국은 19일 오후 6시 홍색 산사태 재해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일 저녁 8시까지 광서 북부에 국지적으로 산사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전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격과 6차례 집단 공격을 실시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약 4,00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19일에 발표한 통보에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 공장의 여러 시설이 공격을 받아 현재 석유 가공과 생산은 전면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20일 새벽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커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팀이 오스트레일리아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한 라운드 앞서
조별리그를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끝난 금리결정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네 번째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신호가 외부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통화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케빈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원들이 2026년 연방기금금리를 예측한 중간 가격이 3월에 3.4%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계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로 크게 증가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원은 3월에 12명에서 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경리인 프리야 미스라는 시장은 리사회 전체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면서 자신은 리사회의 9명 위원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상승이 주로 미국의 높은 통화 팽창 현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팽창은 4년 전 최고점에서 하락한 후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목표 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의 통화 팽창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여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예측치를 3월에 2.7%에서 3.6%로 크게 높였고 올해 핵심 통화 팽창 예측 중간 가격은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듀크 대학 경제학과가 최근 34명의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전 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단기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높은 통화 팽창이고 다른 한쪽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방출하려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립할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17일 처음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의 통화 팽창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당일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5개의 독립적인 작업 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화 팽창 프레임워크 작업 그룹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팽창의 주도 요인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그로 인해 얻은 신뢰가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높은 통화 팽창 배경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무엇 때문에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관인 가성그룹의 글로벌 연구팀 책임자인 매트 웰러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워시 의장이 현재의 통화 팽창 충격을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추세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웰링턴 관리회사의 투자 경리인 브리저 쿨라나는 워시는 모든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시장이 통화 팽창 위협에 직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라나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션파크 자산관리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생오반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보장하는 것으로 애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생오반은 워시 의장은 지금 두 주인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견지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는 원칙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깊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패와 부정기풍을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건적 소수를 틀어주고 고위급 간부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이며 항구한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보다 확고하게 자각적으로 조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당사 학습과 교양,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당원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조심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명기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기여하고 새로운 과행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 이념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당원과 간부들이 진정 당 중앙의 기본 방침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며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하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착실하게 관찰하고 자유주의와 본위주의, 보호주의를 시정하며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리익을 위해 얄팍한 리해 타산을 하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이념이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적 정력을 유지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끊임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부패와 부패 척결의 대결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형형색색의 리익 집단들이 당원 간부들을 포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새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와 날로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패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부패를 정비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0: 희망입니다.
1: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은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6월 15일 오스트랄리아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이하 연령층의 1년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리아의 경험이 영국에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실행 방식, 플랫폼 설계 및 금지령 외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스트랄리아가 16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입법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1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6세 이하 연령층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외에도 영국 정부는 게임이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16세 연령대에 보호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18세 이하 사용자의 야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통행금지 등 조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르면 2027년 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 금지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 관리 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대변인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를 벗어나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콘텐츠 선별 및 규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포기하고 匿명성이 더 강하고 안전 위험이 더 높은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카디브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매튜 윌리엄스는 기자에게 일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괴롭힘, 또래 비교, 낯선 사람과의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 접촉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더 은밀하고 규제가 약한 사이버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공중보건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지 윈스톤은 금지령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등장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알고리즘 추천 정보 흐름, 개인 메시지, 이미지 전파 및 개인 정보 보호 설정 등 플랫폼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위험도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동등하게 해롭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디자인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스트랄리아의 금지령 시행 초기 상황이 플랫폼이 많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회와 플랫폼 실행 불일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톤은 오스트랄리아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정책이 불공정하거나

0: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대체 선택이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적고 심사가 약하거나 더 익명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부모, 학교 플랫폼 및 규제기관이 관련 피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연령 검증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증명서 검증, 얼굴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증명서, 모바일 네트워크 인증 및 앱 스토어 차원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만능이 아니기에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스타머는 6월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기술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언 스콧 교수는 기자에게 대중의 우려와 청소년 사이버 피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에 직면하여 영국 정부는 분명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교수는 이 금지령의 효과가 1년 내지 2년 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영국 정부도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3: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깊이 조정되는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적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들은 잇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석유가스 자원의 현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은 석유가스 자원 채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대규모로 석유가스 정제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성격을 완비하여 석유가스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3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 15위에 속합니다. 2025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부터 2040년 정유산업 발전 계획을 공식 승인하여 정제 깊이를 94%로 높이고 올해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의 기술 생산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전국 정유 능력은 연간 약 1,840만 톤에서 4,00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블로다르 정유소, 아트라우 정유소 및 심켄트 정유소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2030년까지 디젤 공급 부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19.5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고 매장량은 세계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부흥 가스전은 세계 최대의 단일 육상 가스전 중 하나로 상업 매장량이 2조 8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 산업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국가 콘체르는 천연가스 휘발유 가공 공장의 설계 및 턴킨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공사는 연간 처리 능력이 100억 입방미터인 상업용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고수율 생산 우물의 시추 및 완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석유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 천연가스 석유 공장 중 하나입니다. 이 공장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을 이윤히 4~5배 높은 정제유로 전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합성 디젤유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고 항공 공유를 완전 수입해서 자급자족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새로운 위성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나프타를 이용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를 생산함으로써 석유 제품의 수입 지출을 줄이며 에너지 다각화 전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화라즈모주에 총 투자액 약 100억 달러의 메탄몰 기반 올레핀 가스화학복합체를 건설할 계획이고 화학기술 단지도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모니터링 분석 연구센터의 알리베크 타즈바예브 소장은 석유가스 산업 가공체인의 완비와 발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더욱 충분히 개발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화학산업, 기계제조, 물류운송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에너지 매장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도 매우 풍부합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지역은 양호한 태양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와 가스피해 연안은 풍력 자원이 두드러지고 기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충분한 수력 발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내놓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초기의 석유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점차 석유가스 정제, 전력, 송변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체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손잡고 친환경 비단의 길과 중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 전략의 심층 접목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고표준 민생 혜택, 지속 가능한 모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0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부흥가스전 4단계 상업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매년 100억 입방미터의 상업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부흥가스전이 전체 계획의 7단계 개발 단계를 완료한 후 년간 총 생산량이 약 2000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북하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우즈베키스탄 북하 263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상업 운영 단계에 진입했고 매년 약 3억 4천만 킬로와트 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중대 정유 공장은 이제 대규모 정유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년간 원유 80만 톤, 중유 20만 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유 생산량을 전통 정유 공장보다 약 30% 증가시켰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와 전력 수요의 급속한 증가, 발전및 전력망 장비의 노후화, 단일 에너지 구조의 의존, 높은 전력 손실 및 지역 통합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확장은 부대 물류 체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관망,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및 물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APC 선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서부의 가스 동부로 수송 2선, 3선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었습니다. D선 건설이 가속화되어 연선 국가 인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 관련 국가의 인프라 성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타즈바예프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이 되고 호혜 상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석유가스 개발 및 가공,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산업에서 기술, 관리, 생산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 전환과 성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석유국제관, 중국 가자크스탄 천연가스관 합작회사의 가이포프 총경리는 중국 가자크스탄 천연가스관 프로젝트가 지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가자크스탄의 에너지 협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되고 있고 신품질 생산력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에너지부의 이스마노프 차관은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가진 게 많고 적음은 표남과 볼표남이 있을 뿐 행복은 마음가짐인데요. 마음을 비우고 채우며 내 것이 아닌 것이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살다 보면 평온이 깃드는 날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살다 보니 짧은 글이지만 여기까지 읽으니 갑자기 행복이 가슴에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웅 가수의 그 바닷가,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부 기능의 기능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 결정과 정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년간 각 지역 각 부문은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업무는 한 곳에서, 현장 업무는

한 분만으로라는 종무 소비수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소비수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종무 소비수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무 소비수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수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종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종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가는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종점상 목록 관리 기재와 상시화 추진 기재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고 규범화된 집법을 촉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은 정부가 법률 법규를 실시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와 사회 사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정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 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교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의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집권의 종료 및 행정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피면하고 집법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 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 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에 이양하도록 하며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 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 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0: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이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든 여름철이 되면 각종 신선한 과일, 청량한 음식들이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이외에도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기후는 세균,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기생충들에게 훌륭한 번식 환경을 제공해 주기에 여름철은 1년종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발기이기도 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함으로써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에 걸리는데 특히 여름철 발생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의 유발 요인을 알고 과학적인 예방법을 알아야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여름철 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률이 높을까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교균, 장염비브리오균 등과 같은 흔한 식중독 유발균은 주변 온도가 30에서 37 섭씨도에 이르면 놀라운 속도로 증식합니다. 예를 들어 37 섭씨도 환경에서 대장균은 20분마다 한 세대씩 번식할 수 있어 초기의 소량, 세균도 단 몇 시간 만에 질병을 유발하는 수량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밥, 익힌 고기 등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유해균이 유해 수준으로 증식할 위험이 큽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로 인해 과일, 야채, 표면에 수분이 쉽게 응결되며 곰팡이 생장에 리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고습도 조건에서는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 마치 에너지 원천을 공급받은 듯 급속도로 번식함으로써 음식물의 변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생선류와 같은 음식들은 고온 환경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지방의 산화 반응이 가속되고 단백질 분해가 촉진돼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특유의 부패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밀폐에 포장된 식품이라 할지라도 고온 환경에서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식생활 습관 변화도 식중독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회, 무침,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날 것과 찬 음식을 즐겨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조리 과정의 위생 관리가 소홀하거나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생충, 세균 등 미생물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야시장의 불고기 단전이나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음식 재료,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조리 환경이 열악하여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름철에 흔히 보는 식중독의 류형은 다양하고 모두 독특한 특징과 위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식중독 가운데서 세균성 식중독은 여름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중독 류형입니다. 병원균으로는 주로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가 감염되면 음식 섭취 후 몇 시간 안에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고열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할 경우에는 심지어 생명 위험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비루스성 식중독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며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사람 간 접촉은 물론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환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발병 위험이 높고 증상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A형 간염을 유발합니다. 황달, 무기력감, 식욕 부진, 구역질,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나고 간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은 민물, 어류, 새우, 소라류 등을 즐겨 먹는데 이런 음식 재료를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비대흡충 등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과 그 알이 인체 내에서 기생하며 번식할 경우에 인체 내부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데 이런 환경은 진균의 번식과 독소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제때 냉장 보관하지 않거나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진균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핀 땅콩, 옥수수, 견과류 혹은 썩은 과일을 먹으면 간 손상은 물론 신경계 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자연계의 일부 동식물은 그 자체에 독소가 있어 음식을 잘못 먹거나 식용 방법이 부당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한 사람은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곤란, 혼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식품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택하고 철저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구매 시 정규적인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을 선택하며 길거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의 제조 시간, 유통 기한, 저장 조건 등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포장이 찢어졌거나 팽창되었거나 냄새가 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나 해산물을 구입할 때는 변질된 음식 재료를 구입하지 않도록 색깔과 질감을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가능한 한 제철의 현지 생산품을 선택하여 운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날 것과 익은 음식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피해야 합니다. 생선고기, 생선 등은 냉장고 아래쪽에, 인스턴트 식품은 우쪽에 둡니다. 냉장고 냉장실의 온도는 4섭씨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냉동실의 온도를 영하 18섭씨도 이하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해서 묵은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을 보류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음식이나 음식은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은 후 24시간 내에 먹어야 하며 다시 먹기 전에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식품을 가공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하고 주방 도구와 조리대 표면을 청결해야 합니다. 날 음식과 익은 음식은 반드시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생고기의 세균이 다른 음식 재료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익혀야 하며 용

료, 해산물 등 음식물의 내부 온도는 반드시 70섭씨도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달걀과 같은 알료는 잘 삶아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에 집에서 나물 무침을 만들 때는 손과 식기의 청결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남새를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치고 해산물이나 용류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조미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변질된 소스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소스는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굴 소스, 샐러드 소스, 고추장과 땅콩 소스 등은 개봉 후 공기와 접촉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량만 음식 위생 습관을 양성하고 날 것이나 찬 음식을 될수록 적게 먹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먹을 때는 식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먹어야 할 경우에는 위생 상태가 검증된 음식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음식점의 환경위생과 식기 소독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될수록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전과 용변 후에는 손을 씻고 공공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며 교차 감염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식기 청결 역시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식기에는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있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에 사용할 때 음식을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또 불결한 행주나 식기 행주로 닦으면 행주에 서식하는 세균이 식기로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체육 단련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식온성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김수리 가수의 아리랑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응철 씨의 나의 단발머리 처녀 선생님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가슴에 봄을 담고 시를 쓴다. 시인들의 북끝에선 봄아씨, 봄아가씨 등 단어들이 봄바람을 타고 춤을 춘다. 하지만 나는 봄아씨, 봄아가씨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찡해나면서 경외심을 느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단어들과 관련된 인생 료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 소학교 2학년 때일이다. 그때 우리 학급 담임 선생님은 20세 꽃나이에 보통 귀에 새하얀 피부, 단발머리에 이쁘장하고 얌전한 민형의 처녀 선생님이었다. 평소 상냥하게 미소 짓지만 일단 수업 시간만 되면 오만 선생님으로 돌변하여 우리는 꼼짝달싹 못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선어문을 가르쳤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 중에 나풀나풀이란 의태어 단어로 단문을 지워오라는 것도 있었다. 이튿날 상학시간 선생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4명 학생을 지명하여 흙판에 나풀나풀 의태어로 지워온 단문을 쓰라 하셨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정성 다해 지워온 단문을 흙판에 쓰기 시작했다. 내가 한창 신이 나서 봄이 오니 아지랑이 나풀나풀 춤을 추고 아가씨들은 라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단문을 재쓰기도 전에 그렇게도 이쁘고 선하게만 보이던 선생님께서 삽시 돌변하여 매섭게 나를 쏘아보시며 다가와 내 손에 숙제책을 확 잡아채서는 책으로 나의 머리를 한매 내리치셨다. 나는 난생 처음 선생님의 매를 맞아보았다. 선생님의 매, 처녀 선생님의 매, 아프면 얼마나 아팠으는 맛. 난 아프기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머금고 울먹거렸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한 억울한 심정, 불복의 마음일면서 나는 선생님께 대들고도 싶었다.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 겨우 참고 씩씩거리는데 선생님은 성차지 않았는지 또 나더러 그 단문을 읽으라고 불같이 호통치신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숨 죽여가며 시키는 대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가씨들은 머리카락 나풀거리며 아장아장 지평선 아지랑이 찾아갑니다. 라고 떠듬떠듬 읽어 내려갔다. 선생님께서는 다짜고짜로 됐다. 그만 읽어라. 라고는 맵잔 소리로 내 말을 가로챘다. 이 단문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지은 거냐? 아니면 어디서 뺏겨온 것이냐?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1: 가사집이란 책에서 보고 조금 거쳐서 쏜 것입니다.
0: 그 책은 어디서?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1: 아버지 곳입니다.
0: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 곳을 내가 훔쳐 뺏겨? 조그만 게 무슨 아가씨냐 벌써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씨란 여자란 것만 오순불해하는 정도인 나로서는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화내시는지 그 깊이를 알리마무했다. 선생님께서는 노하셔서 나를 준절히 꾸짖고 학생들은 아래서 깨고소하게 그 광경을 구경했다. 순간 나는 선생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고 친구들이 너무 미워졌다. 단문 하나로 영문도 모르고

병균 당하고 하니 너무 그랬지만 집에 와서 말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도 봉변 당할까 무서워서 나는 봉변 당한 그 후로부터 단문을 지을 때마다 단어 사용에 각별히 조심했다. 혹시 또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게 될까봐.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만의 비밀이었지만 어느 한번 나는 선생님 교탁 앞에 놓인 책상 서랍에서 조그만 연필 깎는 손칼이 욕심나서 훔쳤었다. 어떻게 하셨는지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나를 교무실로 불러놓고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습관되면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으로 된다. 바늘 도적이 소 도적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 어릴 때 나쁜 습관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아이 때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라고 하시면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셨다. 거기에 응철 학생은 반장이고 또 공부도 얼마나 잘해요. 고소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러자면 이런 버릇은 꼭 고쳐야 돼 하면서 조곤조곤 타일렀다. 천만 뜻밖이었다. 크게 대녁목을 각오를 하고 마음을 졸이며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나를 도닥이다니.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불복의 눈물이 아닌 깨끗한 심령의 눈물을 오래도록. 그때 하시던 선생님의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은 글려듯 쉽게 말하지만 나는 아마 내가 그 함의를 제일 뾰족하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 그때로부터 나는 어린 나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일은 내 생애에서 곤실한 성장점으로 되어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했다. 후에 나도 선생님처럼 장장 37년 세월을 교육자 인생을 살아왔다.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 나의 처녀 선생님께서 나에게 했듯이 애우린 학생들의 심령 속에 미래 시작점의 불꽃을 피워주려고 했었다. 또 매번 그럴 때마다 교육사업이란 그 얼마나 신성하고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새삼스레 느끼곤 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단발머리 선생님의 그 오만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맹아 상태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 바늘 도적 나쁜 버릇 가지고 오면서 소 도적이 되었을지도 사회에 버림받는 인간이 되었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단발머리 처녀 선생님의 교육이 그의 사도 정신이 그의 형상이 내 인생을 이끌고 변책해왔고 또 선생님의 사업을 이어 선생님의 교육 예술을 본받아 나도 학생들을 부축하고 이끄는 일에 한생을 바쳤으니 아마 선생님께서도 아시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 세월이 흘러 흘러 온갖 한갑자가 지났으니 선생님 춘추도 인젠 80고령이 되겠지. 지금은 어느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지평선 나지막한 온돌 아래 아담한 목적 허물에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 반도원 어디에서 계속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나도 70 성상에 오르게 되니 선생님이 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나고 찾아뵙고 싶어만 진다. 아,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 자애로운 나의 단발머리 선생님, 선생님 가르침 받던 그 소학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리워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변 만화입니다. 일천의 천, 변할변, 일만, 만, 늘 화로 풀이되는 천변 만화는 변화무쌍하다, 변덕스럽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그 요래대

가장 멀리로는 소왕모의 초청을 받고 요지 송해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곤륜산에서 약산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주몽왕은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부근에 온사라고 하는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만든 동물들은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주몽왕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몽왕은 온사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솜씨가 남달라 여러 가지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 줄 안다고 들었다. 나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온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소인은 남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관이 탄생하고 눈썹까지 진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솜씨에 놀란 주모광은 온 세계 물었습니다.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솜씨에 놀란 주몽왕은 온 세계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나무 인형들은 움직일 수 있느냐? 온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이 나무 인형들은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낀 주몽왕은 빨리 보여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온사는 북소리로 나무 인형의 동작을 지휘하겠다고 말하며 북을 꺼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자 나무 인형들은 리듬에 맞춰 대열을 짓더니 질서 있게 공격, 방어, 후퇴, 심지어 매복 동작까지 취했습니다. 주몽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주몽왕은 후궁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온사는 주몽왕이 후궁들까지 불러놓고 구경하려 하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동작은 마마님들이 구경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 이번에는 춤사위로 바꿀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너 생왕과 퉁소를 불자 주모광과 후궁들은 구성진 퉁소 소리에 흠뻑 도취되었습니다. 여온사의 리듬에 따라 나무 인형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그 중에 한 나무 인형이 여러 번 후궁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 주몽왕의 눈에 띄자 화가 난 주몽왕은 그 나무 인형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온사는 다급히 주몽왕의 부하를 말리며 손으로 나무 인형을 뜯어냈습니다. 나무 인형은 가죽과 나무 등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몽왕은 정말 천변만화로구나 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천변만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변화 무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신화자전 제13판이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언어의 규범에 입각하고 사회의 발전에 발맞춰 수록과 해석, 레증, 디지털 자원 등 여러 방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수정에서는 글자 체계를 보완했으며 중소학교 교재에 나타난 통용 규범 한자표 이외의 글자, 방언과 지역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글자를 보완해 일상교육 등 다양한 열람 요구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자전에는 현재 생활에 맞는 일반적인 신조어가 추가돼 과학기술, 생태, 민생, 문화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류 운명 공동체, 무인기, 경호 고속철도 등 단어도 수록됐습니다. 동시에 련, 선, 운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언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신화자전 제13판 디지털판도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신화자전 제13판 종이책이 출판됨에 따라 신화자전 앱, 위챗 미니 앱도 동시에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는 신화자전 제12판이 처음으로 디지털판 보조자원을 공식적으로 출시한 이후에 또 한 번 전통적인 종이책과 디지털 기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한 것으로 됩니다. 신화자전은 세종국의 첫 번째 현대 한어 규범 자전이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형 한어 자전입니다. 출판 70여 년 동안 신화자전은 시종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보급과 함께하며 전민족의 문화 소양 향상, 표준어 보급, 한어 규범화 촉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중국혁명의 성지 연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라마 주인공이 영상산업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논술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함에 있어서의 공정사법의 중대한 의의를 심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신시대의 사법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 방향과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공정사법은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도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공정사법이란 바로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반드시 보호와 구제를 받고 위법 범죄 활동이 반드시 제재와 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치의 재반고리에서 사법 결정은 최종적인 역할을 하기에 권리의 최종적인 구제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사법고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 방어선이 뚫리면 사법 불공정 현상이 나타나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은 열 번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법률을 무시한 범죄가 흐르는 물을 오염시킨다면 법률을 파괴한 불공정한 재판은 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영국 철학가 베이컨의 말을 인용해 사법 불공정의 위해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도리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공정사법은 인민의 직접적인 利益과 관계되고 사회의 공평, 정의와 관계되며 사회의 조화와 국가의 안정과도 관계됩니다. 인민 대중이 사법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사법은 응분의 공신력을 잃게 되고 인민 대중도 사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인민 대중이 매번 신소할 곳이 없는 경우를 겪고 매번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을 겪을 때면 그들의 합법적 권익만이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존엄, 사회의 공평과 정의도 심한 파괴를 당하게 되며 나아가 우리 당이 집권하는 대중적 기반과 제도적 토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공정사법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 및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면 바로 시종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면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재반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구축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에 알맞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하면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 100년 분투 중대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며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는 등 문제들이 엄중하게 존재하고 사법 부패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법 집행 일꾼과 사법 일꾼이 사리사욕으로 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의 뒷배가 되고 있어 법치의 권위에 심한 손상을 주었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왕은 사법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각종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정법 분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추진하고

0: 셋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체제의 종합부대 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주력점입니다. 인민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사업의 내적 추구이자 가치 목표입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 추구를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전 과정의 각 방면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법사업에서도 구현되는 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사법체제의 종합부대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며 사법 권력의 운영을 규범화하고 사법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며 사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인민 대중의 요구를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사법 능력을 제약하는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대중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공정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이 지도하는 2026 중경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 주간이 현재 중경 영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주간 행사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 명작들을 모아 애니메이션 시장, 야외 상영 등 일련의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며 전민이 참여하는 빛과 그림자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주간은 국제적인 감각과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움 그리고 과학기술 요소를 모두 겸비했습니다. 인기 도시 중 하나인 중경은 짙은 안개 그리고 장강과 가릉강의 휘황한 등불로 5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영화 주간 동안 영화표 한 장으로 한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관광지 할인이나 호텔 할인, 애니메이션 시장, 야외 상영은 이 산성의 열정과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은 또한 영화사랑 카니발 중경역 행사를 기획해 중경이 국제 애니메이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개최를 앞둔 2026년 제2회 향항 공연 예술 박람회 특별 설명회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펼쳐질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에서 엄선한 명품 공연 프로젝트의 공모와 전문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선발된 우수한 작품들은 이번 향항 공연 예술 박람회의 공식 홍보 명단에 포함돼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설명회에서 진행된 특별 대화 부분에서는 국내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공연 기획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 예술 정품의 해외 진출 경로와 탐색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 국가문물국이 주관하는 문물보호는 기층에서 허북행 주제 선전 활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언론 매체는 한구역사풍모구, 황석공업유산지, 형주문물보호중심 등을 직접 방문해 문물보호 성과와 전문인재 양성 현황을 집중 취재합니다. 한편 허북성 고고연구원과 반룡성, 동록산, 석가하 등 국가 고고 유적 공원을 방문해 고고 성과에 대한 해석과 전시 그리고 대형 유적의 보호, 전승 경로를 주목하는 한편 허북성 흥안 국가 문물 보호 리용 시범구와 무한 혁명 박물관 등 홍색 유적지를 찾아 혁명 문물의 효과적인 보호, 활용 방안과 홍색 교양 전개 상황을 깊이 있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근 길림성 화전시의 황금 박물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시 배치 사업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한 차례의 진귀한 광업 역사 자료들도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됐고 중국 황금 제1광산으로 불리는 금광의 파란만장한 변천사와 불굴의 항쟁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황금 박물관 1기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6,400만 원이고 건축 면적은 9,566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작가 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두천강의 신작 시간의 환심을 사다가 최근 북경에서 신간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활동은 작가 출판사와 북경대학 세계전기연구센터 전학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작가 출판사 총편집 장아려, 인민문학 주필이며 모순문학상 수상자인 서측신, 북경사범대학 문학원 교수이며 로신문학상 수상자인 장리, 북경대학 세계문학연구소 교수이고 주광잠 미학 및 서방문학상 수상자 조백생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무한대학 프랑스어학과 교수 두천강이 한자리에 모여
근 10년에 걸쳐 다듬어진 이 미니 소설집을 둘러싸고 미니 소설의 문학적인 장력과 시대적인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작품 시간의 환심을 사다에는 156편의 미니 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핵심 인물인 뉴월과 마삼, 조륙 등이 작품 전반에 일관되어 등장합니다. 보기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인물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의 씁쓸한 경력과 청년 시절의 분투와 탐구, 이국 타향에서의 고독을 써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중년 후의 세상사의 변천과 활달한 유머도 담고 있습니다. 공유회에서 두천강은 이 작품의 핵심은 장단 관계를 최적화해 현재의 단편적인 열독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터놓았습니다. 그는 수정하는 과정에 극복한 세부사항 다듬기 등 세 가지 난제를 중점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중국 혁명의 성지 연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5번째는 중국 혁명의 성지 연안입니다. 연수강에서 기원한 연안 지명은 이어지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황토고원에 위치한 연안은 혁명 역사문화와 화하 제조문화, 고대 역사문화, 황토 풍정문화 등 다양한 문화 우세를 보유한 중국 혁명의 요람과 성지입니다. 연안은 섬서정 북부 연수강과 남천강이 합류하는 지점, 황하 중류, 황토 고원의 조항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봉황산을 업고 동쪽으로 청량산을 마주하며 북쪽에 보탑산이 솟은 연안은 지세가 험준한 산의 도시입니다. 섬서 북부 고원의 남북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연안은 기원전 200년대에 벌써 험준한 지세로 변경의 안녕을 지키는 군사 요새로 됐고 6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 사이에 외족의 침입을 막고 관중 지역을 지키는 군사의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송나라 정치가 범중엄이 서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연안을 수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와 백성을 동원해 연안성을 증축하고 성벽을 든든하게 했으며 보탑산 요새에서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보탑산의 정상에 세운 동학묘의 뒤에 한때 적성루가 있었는데 이 건물은 범중엄이 적정을 감시하던 곳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연안성은 수차에 걸친 보수를 통해 산발이 둘러서고 두 갈래 강물이 만나며 산세를 따라 강가에 도시가 조성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연안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혁명의 성지인 연안에는 150여 곳의 혁명 사적지와 명인들의 옛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봉황산 사적지와 양가령 사적지, 조원 사적지, 왕가평 사적지, 섬감령 변구 정부 사적지는 중국 중점 문물 보호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봉황산 기슭에 위치한 봉황산 혁명 사적지는 중국 공산당이 2만 5천리 장정을 끝내고 연안에 도착한 후에 첫 사무장소입니다. 1937년 1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과 홍군 참모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연안에서 서북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양가령 혁명사적지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휘하고 세 차례에 걸친 국민당의 침공을 격퇴시켰으며 근거지의 자급자족을 위한 대생산운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양가령 사적지는 중앙강당과 중앙판공청 빌딩 등 건물 그리고 100여 개에 달하는 토굴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72점의 문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서북쪽으로 10km 거리에 위치한 꽃나무가 무성하고 경치가 수려한 조원 혁명사적지는 원래 한 군벌의 정원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 1944년부터 1947년까지 사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이 이 조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을 승리해로 이끌고 대생산운동을 지휘했으며 중국 공산당 제7차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조원 혁명사적지에 들어서면 벽돌로 외벽을 쌓은 네모난 조항강당이 나타나고 그 곁에는 작전연구실과 휴게실이 나란히 합니다. 연안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로정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연안 왕가평에 중국에서 최초로 되는 혁명기념관인 연안
혁명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관 중 특수한 위상을 차지하는 연안혁명기념관은 지도자들이 토굴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침략자를 몰아낸 눈부신 업적을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탑산과 청량산, 봉황산,

대해 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44m 높이의 8면 9층으로 된 루각 모양의 연안 보탑은 수려하게 우뚝 솟아 연안을 지켜봅니다. 탑 내부의 계단으로 탑 정상 등반이 가능하며 탑의 주변에 마의석각과 비석 등 문물이 보존된 연안 보탑은 현재 혁명 성지 연안의 상징으로 됐습니다. 많은 혁명 사적지를 보유한 연안은 또 삼황이라는 고유의 특색도 자랑합니다. 삼황 중 하나는 끝없이 드넓은 황토 고원이고 두 번째는 비조 황제의 무덤이며 세 번째는 웅장한 황하 호구 폭포입니다. 북부 지역에 펼쳐진 황토 고원은 해발 고도가 800m에서 3000m 사이이며 고원에 50m 내지 80m 두께의 황토가 깔려 황토 고원 고유의 광막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높은 곳에서 황토 고원을 바라보면 마치 거대한 황룡이 이 땅에 자리를 잡은 듯 심히 장관입니다. 연안시 황릉현 교산에 위치한 황제릉은 역대 제왕과 명인들이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22년 진령공이 제일 처음으로 황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원전 110년 한무제가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릉에서 제사를 지낸 뒤로 교산은 줄곧 역대 왕조가 국가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황제릉에는 한나라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역대의 여러 가지 문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황제릉 앞에 있는 5천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황제 수직백은 황제가 손수 심은 측백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수령이 가장 긴 측백입니다. 허구 폭포는 세계 최대의 황색 폭포이기도 합니다. 넓은 강바닥을 따라 요요하게 연안의 의천에 이른 황하는 량안에 솟은 바위산으로 인해 갑자기 좁아진 강바닥을 따라 세차게 흐르며 20m 높이의 벼랑을 뛰어내립니다. 넓은 강바닥을 천천히 흐르다가 갑자기 좁아진 골짜기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강물이 마치 주전자 입구에서 쏟아지는 듯 천리 황하물이 주전자에서 흘러나오는 경관을 형성하고 이름도 허구 폭포입니다. 1년 4계절 다양한 경관을 자랑하는 황토고원과 황제릉, 황하의 제1폭포인 호구폭포 등 지역 특색이 다분한 이 삼황은 연안에서 가장 특색 있고 가장 매력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섬서 북부에서는 예로부터 양걸춤이 성행했습니다. 이곳의 양걸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표현 형식은 더욱 다양합니다. 섬서 북부의 양걸춤은 중국 홍군이 연안에 도착해서 섬감령 변구 정부를 설립한 후 끊임없는 개진을 통해 분장과 복식, 노랫말, 동작 등 여러 부분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루었고 세종국 창건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전역으로 전파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결혼 신고 6시간 후에 차 사고를 당한 남편을 19년간 지켜온 정홍훈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9년 전 하남성 산문협의 정홍훈과 초건이 결혼 신고를 마친 지 6시간 만에 남편 초건은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친척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정홍훈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4살이었던 정홍훈은 남아서 남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건강하든 아프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정홍훈은 19년을 지켜왔습니다. 석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초근은 전신마비로 말도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2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정홍훈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옆에 엎드려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짐작하며 하나의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했습니다. 재활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정홍훈은 남편의 곁을 굳게 지키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홍훈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재활훈련을 악착같이 견지했습니다. 집에 전문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재활훈련은 어렵기만 해도 그녀는 남편에게 적합한 재활기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를 돌보는 것 외에도 생계의 무게는 정홍훈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유지하고 빚을 갚는 일은 시부모의 농사 수입으로는 턱부족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정홍훈은 여러 가지 림시 일을 했고 유치원도 경영했습니다. 남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홍훈은 집 근처에서 돈을 벌면서 남편의 생활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홍훈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새 집을 지어주었고 이웃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정홍훈은 가족을 잘 운영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늘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녀는 하소연이 아닌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2022년부터 정홍훈과 초건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팔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재활운동을 통해 초건은 이제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결혼서약을 실천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입니다. 운명의 무상함은 정홍훈을 더 굳세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길을 걷다 보면 밝아지고 울다 보면 웃음이 피어난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난 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홍훈은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녀 인생의 바탕에 깔린 락관과 강인함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19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최근 드라마 주인공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덕분에 모형문화유산 플러스 영상 콘텐츠라는 창작 모식이 다시금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교격화된 시나리오와 정교한 의상, 분장, 소품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홍보만 받쳐준다면 경극이나 곤극과 같은 전통예술도 얼마든지 대량 생산해 흥행작으로 복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제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보면 주인공의 독보적인 흥행은 결코 산업화된 조립식 라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업계에 통용되던 흥행 공식과 표준화된 창작 론리를 과감히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 작품은 묵직한 창작 실천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적인 가치를 남기는 문예 작품은 결코 규격화된 공업 제품처럼 찍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영상 콘텐츠의 진짜 핵심은 표준화될 수 없는 창작자의 장인 정신과 그 내면에 깃든 감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무형문화유산의 영상화 열풍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고요한 토속 문화적 색채를 무기로 다양한 전통 문화들이 영상 제작의 단골 소재로 됐습니다. 그러나 겉만 화려한 열풍 속에서 상당수 작품은 동질화, 피상화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시대극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표면적인 포장재나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주인공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진창의 핵심 매력을

조명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예술인들의 굳은 살 박힌 공력, 예술 초심에 대한 고집, 그리고 시대와 삶에 뿌리내린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진창의 취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대역 배우 없이 주연 배우가 8개월간 다듬어낸 실제 촬영의 결과물입니다. 경극계의 가장 사실적인 생태를 복원하고 극적인 흐름에 딱 맞는 빛과 그림자를 포착하기 위해 제작진은 속전속결식의 상업적인 촬영 리듬을 버렸습니다. 디테일을 다듬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수개월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공의 대성공 이후 업계는 너도나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형유산 콘텐츠의 대박 비밀번호는 무엇이며 제2의 주인공을 복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명작은 대량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탄탄한 원작 문학의 뿌리를 두고 시대적인 깊이를 파고들며 인문학적인 핵심을 지켜낸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자, 진원의 원작에는 반세기에 걸친 시대적 변천의 묵직한 무게감과 평생 무대가 곧 하늘이라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광대들의 정신적인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는 이 집착과 순수함은 그 어떤 조립식 창작이나 데이터 기반의 계산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영상화 창작이 지닌 본질을 관통합니다. 영상화 작업은 결국 기획된 인쇄물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필사본을 만들어가듯 장인 정신으로 깊게 갈아엎는 문의 창작의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더은 걸두르브이 바랏 왔으네 다발가니 다근 왔으니 이 헐로이 성지 연쇠 어디 듣디 왔제 바라금은 왜 호모니기 자르치 공주기 왁트 잡시라 하지 호모니 오사도 알수회 어그리 뭐이 체력 다이치는 이런 장용산에 갔지르 얼어 두제 등클레 공주 볼을 바라오비 알비니 유엔 소야